0: 맞아, 씨.
1: 된 거야, 뭐야, 씨.
2: 아유, 오늘 굿발 좋으시네.
3: 우스테레스 뭘 수조 örgütü ve rehin adınan insanlar.
4: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하치원입니다.
5: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.
3: 사킨 ve soğukkanlı bir kriz müzakerecisi.
4: 나 찾아봐 주세요.
5: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?
4: 민태군은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.
5: 하나 좀 더 키워보자.
3: 레인일리를 구타르막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. The Negotiation. Cumartesi 20'de Apara'da.
6: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.

0: 맞아, 씨.
1: 된 거야, 뭐야, 씨.
2: 아, 오늘 부발 좋으시네.
3: 우스테레스 뭐, 뭐, 뭐, 수주 örgütü ve rehin adına insanlar.
4: 서울지방경찰청 위기협상팀 파치원입니다.
5: 그쪽이 제일 잘 나가는 네고시에이터.
3: 사킨 ve 소극간의 bir kriz müzakerecisi.
4: 딱 찾아봐주세요.
5: 나 보고 싶은 사람 하나 있는데 불러줄 수 있나?
4: 민태구는 이제부터 저만 상대합니다.
5: 하나 좀 더 키워보자.
3: 레이네를 kurtarmak için sadece 12 saati olan Seul Polis Merkezi tüm imkanlarını bu operasyon için seferber eder. The Negotiation. Cumartesi 20'de A-Para'da.
6: Genel izleyici için uygundur.